我话啥？俺们年没管三夫妈芝麻起了哇！你这天没管年弄我的，天没管天没管，俺的刚吃那啥咯？你说没管特别忙死死的夫妈工啊？俺们年你说你专门管白妈没见那个？